소설 하고 아름다운 걸. 이 춤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. 그대의 목숨을 거둔 목숨 몸이고 나의 목숨 분명 운명의 장난 또불멸의 사랑. 철러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빛 빛으로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의